0: 예전에 조상님들은 음력 7월 7일이 되면 집안일도 많이 하고 다양한 풍속도 즐겼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?
1: 우선 쇠서쇠의라고 해서 장마철 동안 눅눅해진 책과 옷을 밖으로 꺼내서 햇볕에 바짝 말렸다고 해요.
0: 아, 그래서 7월 칠성날 책과 옷을 말리면 곰팡이가 안 생기고 벌레도 안 먹는다는 말이 나왔군요.
1: 맞아요. 그리고 북두칠성에게 가족의 건강을 비는 칠성고사나 직녀별의 솜씨를 빌던 걸교전 같은 별맞이 기원 행사도 열었답니다.
0: 그러니까 하늘의 소원을 빌었던 거군요.
1: 그렇죠.
0: 그리고 농사와 관련된 풍속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죠?
1: 네. 밭재라고 해서 밀가루 전이나 시루떡을 밭에 올려놓고 농작물이 잘 자라 풍년이 되기를 빌기도 했대요.
0: 아, 그렇죠. 뭐니 뭐니 해도 그런데 명절하면은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순 없잖아요.
1: 그렇죠. 칠성이 지나 찬바람이 불면 밀가루에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서 이때 밀 요리를 적극적으로 즐겨 먹었대요.
0: 그거 재미나는 이유네요. 자, 그럼 어떤 구체적인 음식들이 있었죠?
1: 따뜻한 밀국수랑 호박 밀전병 그리고 막걸리로 발효시킨 부드러운 증편을 별미로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.
0: 아, 그 시큼한 막걸리빵 말이죠?
1: 네.
0: 맛있죠.
1: 저도 좋아요. 아울러 제철 과일인 복숭아와 참외까지 곁들여 즐겼다고 합니다.
0: 와, 먹는 얘기라니까 약간 출출해지는데 저희도 뭐 좀 먹으면서 하면 안 될까요?
1: 안 되죠.
0: 그렇다면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곡 들으시는 동안 저희 목까지 맛있게 드시면서 즐겨주세요.
1: 네.
0: 나미가 부릅니다. 슬픈 인연.
1: 네.

0: 나미가 부른 슬픈 인연이었습니다. 네. 박영수 씨, 그런데 혹시 7월 칠성난 내리는 비의 비밀 혹시 알고 계시나요?
1: 그럼요. 결혼과 직녀가 만나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자 헤어질 때의 슬픔의 눈물이잖아요.
0: 그렇죠. 기쁨과 슬픔이 다 녹아있는 눈물이죠.
1: 네.
0: 칠석 전에는 내리가 내리는 비가 있었는데 수레를 씻는 세차우라 부르고 농사에 좋은 약수라 하며 빗물 목욕도 했대요.
1: 그렇군요.
0: 혹시 다른 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칠수왕 명절이 있을까요? 근데?
1: 네.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도 비슷한 명절이 있더라고요.
0: 그래요? 아, 중국은 그럼 칠수왕 명절을 어떻게 지내는데요?
1: 중국은 칠교절이라고 해서 연인끼리 선물을 나누는 밸런타인데이처럼 지는데요.
0: 아, 그렇군요. 그럼 일본은요?
1: 일본은 타나바타라고 부르며 연애운 뿐만 아니라 학업, 건강, 기술 정진 등 개인의 소원을 적은 종이를 대나무에 걸어두고 축제를 즐긴다고 합니다.
0: 축제가 많은 나라니까 그렇군요. 네. 요즘 한국에서는 연인들이 남산에서 사랑의 자물쇠를 걸어두는 게 유행이라면서요?
1: 네.
0: 네, 근데 그건 7월 칠석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?
1: 아니요. 견호와 직녀의 설화와는 상관없이 유럽에서 시작된 현대의 서구적 커플 문화가 한국화된 거래요. 그러니까 오직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며 자물쇠를 잠그고 열쇠를 버려서 결속과 영원함을 강조한다고 합니다.
0: 그렇군요. 자, 동서양을 막론하고 나라마다 연인들의 사랑을 기리는 풍습이 있다니 왠지 친근하게 느껴지네요.
1: 네, 그렇죠.
0: 그럼 이제 다음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?
1: 네.
0: 배인숙이 오래간만에 부릅니다. 누구라도 그러하듯이.
1: 네.

0: 어떤 분들은 이 슬프고 아름다운 전설 속 견우와 직녀의 별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.
1: 그렇죠. 그 궁금증은 제가 풀어드리죠.
0: 네.
1: 직녀는 검은 고자리에 베가라는 별이고요.
0: 네.
1: 견우는 독수리 자리에 알타이르라는 진짜 별이에요.
0: 아, 그 별들의 이름이 베가와 알타이르였군요. 그런데 혹시 여기가 뉴질랜드에서도 그 별을 볼 수 있을까요?
1: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. 정답은 볼 수 있답니다.
0: 그래요? 한국에서 보는 것과 비슷한가요?
1: 조금은 달라요. 한국에서는 머리 바로 위 높은 하늘에 뜨지만 여기서는 견우성인 알타이르는 높이 보이지만 직녀성인 베가는 북쪽 지평선 낮게 지평선 나란히 떠오르거든요.
0: 아, 그럼 직녀성은 지평선 가까이 가서 찾아봐야 되겠군요.
1: 맞아요. 근데 특히 남섬에서는 북쪽 바다가 바로 앞이 탁 트인 곳이 아니라면은 베가를 눈으로 찾기가 꽤 힘들다고 합니다.
0: 에고, 남섬에 계신 분은 좀 아쉬운 이야기인데요.
1: 그렇죠. 근데 재미라는 건 있는데요. 뉴질랜드가 남반구에 위치한 탓에 우리가 한국에서 보던 별자리가 이곳에서는 위아래가 뒤집혀서 보인다는 점이에요.
0: 오, 별자리가 뒤집혀 보인다니 참 신기해요. 그럼 별 보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건가요?
1: 아니요, 그건 오히려 반대예요. 왜냐하면은 뉴질랜드에는 공기가 워낙 깨끗하고 은하수 중심부가 하늘 높이 뜨거든요.
0: 아, 그렇다면은 두 별 사이를 가로를 지르는 은하수가 한국보다 훨씬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군요.
1: 맞습니다. 한국보다 뉴질랜드에서 더 잘 보인다는 베가 별과 알타이르 별을 매년 7월 7석이 되면 가족들과 전설 얘기도 나누면서 밤하늘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?
0: 좋죠. 전...

0: 그리고요. 테마트 피크에 올라가서 보면 더 잘 보이겠죠?
1: 그렇죠. 그럼 다음 노래 듣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.
0: 네.
1: 이영주가 부릅니다. 이게 마지막 곡이네요.
0: 네.
1: 두 개의 작은 별입니다.
0: 네.

0: 한국에서 7월 칠성날에 견우성과 진여성을 보는 것처럼 개전이 반대인 이곳 뉴질랜드 밤하늘에서도 두 별을 볼 수 있다니까 뉴질랜드와 고국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?
1: 그러게요. 그런 의미에서 이곳에 맞춰 우리만의 7월 칠석 풍습을 새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?
0: 아,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.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
1: 음력 7월쯤이면 이곳 뉴질랜드는 쌀쌀하니까 따뜻한 잔치국수나 칼국수에 호박 부침개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거죠. 아이들에게는 까마귀와 까치가 오작교를 놓아 견우와 직녀의 애틋한 사랑을 이루는 전설을 들려주고 부부끼리는 더 다정해지는 그런 계기를 삼는 거죠.
0: 좋은 생각이네요. 해외에 살다 보면 근데 이런 명절을 잊고 지나치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박영선 씨는 어떤 편이에요?
1: 저는 이민 생활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세시 풍속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
0: 아, 그렇군요. 자, 그 마음을 담아 준비한 오늘의 방송,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따뜻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
1: 네. 아리랑 토크쇼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FM 104.7MHz, AM 1431kHz로 맞추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.
0: 또 웹사이트 www.radiohokusubay.org.nz

0: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언제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.
1: 네. 다음 주에는 뉴질랜드의 수선화의 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겠습니다.
0: 네. 오늘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따뜻하고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.
1: 안녕히 계십시오.